小姐，深茶，继续啦。小姐，我啱饮噶啦，都话继续啦。哎呀，唔系你啊，系我啊，小姐，我叫做苏。哦，你叫做苏啊？哎呀，点解乜你个样咁似我嘅？你系边处人？可唔可以话俾我听啊？点解你又会嚟我哋呢度做工嘅呢？